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조선이밥의 마음의 숲 최성곤 지가주와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청해 주셨습니다. 개국 22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괜히 특별한 날 같고 특별한 날이라 하늘도 더욱 예쁘고 날도 좋네요. 항상 좋은 방송 해주시는 자켓분들 고생 많으세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네. 최성곤 그 영화에서 오정세 배우가 나온 캐릭터라고 하던데 요즘 난리던데요. 근데 곡은 준비를 못했어요. 시간상. 예. 개국 22주년 축하해 주시면서 평소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하루라고 하셨네요. 기념일 되면 뭐 같은 하늘 같은 풍경도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방송해 주시는 진행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 전해 주셨는데요.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호수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방송을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함께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모두 행복한 날들 보내길 바란다는 따뜻한 인사 주셨습니다. 소중한 축하와 응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추억이 함께하는 하늘호수가 되겠습니다.

행복해 자라님 다녀가 주셨어요. 꾸게 위시의 키도와인의 사랑은 작은 빗방울처럼 정해 주셨습니다. 더보님 안녕하세요. 한우로수 개국 22주년 축하합니다. 매일 좋은 음악과 따뜻한 목소리로 많은 분들의 하루를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힘들 때 늘 힘이 되어주는 이곳이 있어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아 이 또한 행복하네요. 그리고 늘 행복과 위로를 전해주는 방송이 되길 응원할게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네, 개국 22주년 축하해 주시면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함께 해준 방송에 대한 고마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뭐 살다 보면 기운이 필요한 날도 있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도 있는데 하늘호수가 그런 든든한 공간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하는 입장에서 참 큰 힘이 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기약된다는 것만큼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행복과 위로를 전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행복해 자라님, 늘 함께 해주시고 따뜻한 마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좋은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국 특별 방송이라서요. 방송이 가능한 모든 자키가 오늘 모두 방송을 한 날에 합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이 조금씩 이렇게 짧아지고 했는데 오늘 다음 방송은 9시 30분부터 우리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이 방송을 하십니다. 마감선이 그어져 있으니까요. 흑장미님 앞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방송 마지막 사연은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더컷 스카웃의 다시 태어나는 별, 이젤의 여름의 방정치. 제목이 소리쳐 다시 태어나는 별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거 맞겠죠? 안녕하세요 터보님, 개국 22주년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예. 방송 개국 22주년 축하해 주시면서 오래 함께 하자는 응원의 마음 주셨네요. 22년이라는 시간은 하루하루 쌓인 인연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결과인데요. 이렇게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날일수록 화려한 말보다 오래 함께 하자라는 그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꽃미남님 힘찬 축하와 응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한우로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1시간 반 저와 함께한 개국 기념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시면서 축하의 마음 전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우수가 22년이라는 시간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방송을 만들어 온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결같이 찾아와 주신 청취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따뜻한 축하와 응원은 오래도록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22년 전인 2004년에 첫 걸음을 내디딘 한우로수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좋은 음악과 편안한 쉼을 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기분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애청자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하늘호수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정미입니다. 오늘은 하늘호수가 개국한 지 22주년이 되는 하늘호수 생일입니다. 즐거우시죠? 네, 아주 즐거울 겁니다. 오늘 종일 여러 작기분들이 돌아가면서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저 뒤에 달빛사랑 언니, 그리고 또 제가 봤는데 저는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녹음본을 노래와 함께 전해드리러 올 겁니다. 그리고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늘은 스타트와 마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신정우가 사연만 전해드려요. 그러니 마감선 위로 스타트가 올라오기 전에는 신청곡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 중간에 건 전해드리지 않는다는 거, 오늘은 그렇게 하니까 적응해 주세요. 시간들이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스타트선에 댓글이 달려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곡으로 두 곡 전해드렸어요. 생일 축하해 나에게, 나 말고 하늘호수, 그리고 나 말고 우리 하늘도 아미님도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네, 갑자기 여름, 너무 덥죠. 네, 더운 여름 시원한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좋아해도 되는 날일까라는 곡과 조선힙합 요새 많이 듣잖아요. 신곡 나와서 들고 왔습니다. 마음이라는 우물,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고 빠르게 여러분들의 신청곡 함께 할 거고요. 제 시간엔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지? 어떤 분을 뽑지? 모르겠어요. 한 분을 뽑아서 3,000원 상당의 그 상품권을 지급해 드릴 건데, 야, 채팅방에 열심히 떠들어 보세요. 어떤 분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낚시, 특별 낚시 이벤트 중입니다.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 낚시 많이 하셔서 점수 많이 가져가세요.

자, 오늘 신청곡 첫 번째 사연은 이시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다들 낚시하느라 바쁘시죠? 스페셜 낚시권이라 점수가 2점짜리는 안 나올 거예요. 점수가 좀 높으니까 부지런히 낚고 가세요. 네, 시안님께서 흑자미님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해요. 네, 제 생일은 아닌데 제 생일보다 더 기쁘네요. 박서원의 눈을 맞춰 술잔을 채워 신년 후에 한잔해 여름밤에 한잔하다 골로 갈 수가 있어요. 김마리의 나의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네, 세 곡 모두 준비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오늘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두 곡 전해드리고 마지막 곡에서 멘트합니다. 오늘도 신청훈련 다녀와 주셔서 고맙고요. 늘 하늘호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가끔 도망가던데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면서 모르지만 네, 그래도 오래도록 함께해요.

신청곡이 많아서 두 곡씩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 했더니 보니까 네, 신청곡 하나를 안 올려놨더라고요. 필사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하늘호수의 22년을 축하드립니다. 22년을 이끌어오신 국장님 이하 운영진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연이 다비 언니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15년 동안 운영진을 하시면서 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비 언니를 다비 언니께 이어받아서 지금 10년도 아직 안 됐죠. 네, 명함도 못 내밉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비 언니가 하신 만큼 그 이상 네,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항상 청취자분들과 함께 반짝반짝 오늘도 항상 빛나는 한우수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비원 에이퍼의 그대와 함께 걸스데이 반짝반짝 마크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까지 형해 주셨는데 신청곡을 딱 올려놓고 보니까 우리 피사부님 신청곡 안 올려놓고 시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곡만 전할게요. 비원 에이퍼의 그대와 함께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두 곡 전하고 옵니다.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공 남깁니다. 하늘에서 22주년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어디서나 함께 할게요.

라이크해요 하셨습니다. 어디서나 함께하면 어디에서 못할까요? 목욕탕에서도 함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신청하신 곡 중에 스트레이 키즈의 곡과 그리고 세븐틴의 곡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래도록 함께해요.

정신이 너무 없어서 잠시 쉬어갑시다. 네, 행복해져라님 다녀가 주셨어요.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하늘호수 방송국 생일 축하드려요. 장미님도 축하 축하. 늘 감사하게 잘 듣고 있어요. 언제나 함께할게요 하시면서 고마워요. 퇴사하셨는데도 찾아와 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그것보다 더 걱정인 건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못 들으면 어떡하죠. 네, 오늘 신청해 주신 곡 아일의 곡과 윤마치의 초록 모두 준비했어요. 생일이라고 또 집에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일상생활하면서 또 함께해요. 네, 여유있는 아침 축하드리고요. 그 여유를 또 즐기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비즈맘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이혁의 그거 아세요? 라는 곡과 스탠딩에그의 오래된 노래, 그리고 오정세가 최성곤이라고 하더라고요. 토보 오빠가. 네, 그래서 이 중에 두 곡을 골라야 되는데 아까부터 최성곤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최성곤의 노래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괜찮으면 제가 네, 여러분들께 못 전해드린 노래도 한 준비를 할게요. 일단은 두 곡씩 전해드리고 네. 우리 비즈밤님도 건강하시고 오래도록 함께해요. 먹을 때 꼭 마지막 두 개 남겨두고 오른쪽 왼쪽

다음 사연 전해드리며 자, 여기서 문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개국방송 22주년 축하드려요. 인라이브 항상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면서. 하이케 여름이었다. 소야 딘딘의 3, 4 신청해 주셨습니다. 준비해드려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밖에 너무 더워요. 되도록이면 그늘로 다니세요. 와우님 땡. 왜 갑자기 이승철이 나오지? 그건 예전. 왜 그러죠? 와우야.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말할까요? 자, 그래요. 우리 꽃미남님의 신청곡 두 곡 전해드리고 옵니다. 와우님 당첨 3,000원 바우처 보내드릴게요.

우리 와우님은 달빛 언니께서 와우님 주신다고 해서 중복이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늘 어디서 사랑과 우정과 희망을 만들어가요. 자, 마지막 신청곡은 정인이 엄마님께서 22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장미님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모든 분들도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대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터보의 생일 축하곡은 터보 오빠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코요테의 노래를 걸고 멘트를 하고 있고요. 김동률의 감사까지 전해드려요. 우리 와우님도 사연을 적어주셔서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고요. 신청하신 김동률의 곡까지 준비해드리고 올게요.

자, 저는 황가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독고의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요. 김결의 내 사랑 내 곁에까지 전해드리며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와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22주년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하늘옷의 안방마님 장미님이 계셔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것 같아요. 다비언니가 더 많이 고생하셨죠. 덕분에 제 귀가 너무 즐거워요. 저도 10년 전 하늘옷을 알게 됐고 소통한 지는 6년 됐어요. 아마 인라이브로 오고 나서 네, 소통을 하게 되셨겠죠. 저보다 먼저 운영하셨던 우리 다비언니와 인연님께서 운영을 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네, 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들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어색했던 첫인사였는데 이제는 농담할 만큼 가까워졌죠. 저 100살까지 살 거니까요. 그때까지 그럼 난 몇 살까지 살면서 호수를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함께해요 장모님. 네, 지팡이 짚고 내 지팡이로 내가 너무 와우 막 이러면서 네, 알겠어요. 방송 감사하고 하늘 호수 방송 최고라고 하시면서 우리 와우님께서 네, 축하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자, 오늘 이렇게 제 개국 방송은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달빛사랑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오늘 다들 짧게 짧게 준비하시느라 신청곡 스타트선과 마감선을 각기 다 따르게 그을 거예요. 그래서 마감선 위로는 네, 스타트선이 그어지기 전에는 신청곡과 사연을 올려주시면 안 되고요. 스타트선 확인하시고 그어주세요. 지금은 달빛사랑님 사연은 모두 찾고요. 제가 그 12시 반부터 특별방송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네, 특별방송 축하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그어놨습니다. 이따 12시 반에 또 봬요. 우리 달빛사랑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이따 또 준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해요.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어긋날 일이 없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면 다툴 일이 없고 온유한 귀를 가지면 화날 일이 없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인생을 유연하게 물처럼 부드럽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리가 아닐까요? 좋은 생각, 언제나 늘 항상 그렇듯이 좋은 생각을 하면 참 좋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언제나 늘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을 늘 그렇듯이 좋은 생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우정이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하늘호수. 오늘 2004년도에 개국을 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이전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놓고 20여 년이 흐른 오늘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하늘호수 가족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국을 맞이해서 다 같이 축하해주는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이죠. 저 달빛사랑이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박한담의 생일 축하해라는 노래, 그리고 TSS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빠른 시간 관계로 인하여 얼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라는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신청량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우정이 함께하는 곳. 지금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요, 달빛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CJ들이 다 출동을 하죠.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우리 꽁치님께서 1등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신비의 고백, 첸 펀치가 부르는 에브리타임, 그리고 리인이 부르는 한해의 러브,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개국기념 방송 오셨네요. 방송 감사합니다.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시고 롱롱 런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요 하시면서 선물과 함께 다녀가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그렇듯이 우리 꽁치님은 항상 한결같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꾸벅 인사 전해드리면서 늘 이렇게 함께 끝까지 롱런 할 동안 같이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함께 합니다. 신비가 부릅니다. 고백.

네. 와호님께서 투애연이 원에 내가 제일 잘나가 라는 노래 청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로하고 하늘호수 제일 잘나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늘호수 제일 잘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님. 22주년 개국 축하드립니다. 하늘호수 큰언니 사랑님이 계셔서 방송 들을 때마다 따뜻해요.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 장미님께 사랑님 안부 묻곤 했었는데 다시 컴백하셔서 22주년 개국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님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계속 함께해요. 사랑님을 만나 감사하고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더 좋아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님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많이 몸이 안 좋아서 건강상 이유로다가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너무 자리를 오래 비우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나 그만할까 하는데 우리 흑장미님께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우리 와우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와우님 같이 관심을 가져줘서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 시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러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우님도 늘 행복하고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늘 하늘호수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두근두근 누구의 노래? 그건 잠깐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방에 채팅방에는 낚시가 시작되고 낚시를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입질을 하고 순삭이 돼버리네요. 너무 빠르게 후다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말로 낚시입니다. 신청란에 우리 피사마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허각 지아 I need you, 언더걸스의 I feel you, 그리고 두 곡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그날입니다.

플러스 22주년 개국 특별 방송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저와 우리에게 한으로수는 필요하고 우리는 한으로수를 느낍니다. 25주년 30주년 농론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원합니다. 100주년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제가 그때까지는 살아있지 못해서 그거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사마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언제나 그렇듯이요. 한결같이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고맙다는 마음 그리고 덕분에 행복하다는 마음도 가득가득하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농론할 때까지 늘 건강을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햄바오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건모의 잔소리, 신혜성의 이지훈의 인형, 그리고 조장영의 중독된 사랑.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국 남깁니다. 하늘로서 개국 22년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쭉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호님도요, 쭉 함께하는 동안 건강하고요, 행복을 기원합니다. 노래 김건모의 잔소리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전해드립니다.

네, 꽃미남님께서 MSG 워너비의 상상 더하기 WSG 워너비의 클링클링 이렇게 두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개국방송 22년 축하드려요. 항상 감사하게 방송 잘 들어요. 화이팅 하셨어요. 미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쭉 많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좋은 날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홍대광엔 잘 됐으면 좋겠다. KC의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두 곡 청해주신 우리 행복해절언니 반갑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개국 22주년 축하드려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오늘도 방송 잘 들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쵸, 22주년 엄청 오래됐죠. 행복해절언님 같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성원해주셔서 더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행복해절언님 한결같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하는 동안 쭉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늘 그렇듯이 롱런 하면서 행복을 기원합니다. 노래 함께합니다. 아차차. 그리고 지금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밥씨의 여인 이제 30분 정도 남기고 25분 정확히 25분 남기고 있는데요. 점심 만나게 되시고 오후 시간은 어떻게 하늘호수와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노래 전해드립니다.

네, 신청곡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은요, 우리 짱미님께서 뭐죠? 축하 방송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제가 아는 잘 몰랐던 가수를 알게 되었는데요. 노래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천 산다에 사랑합니다. 니아의 너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 이렇게 함께 전해드립니다.

0: You're listening to
1: 한우로수 방송.
2: 한 시간 반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개국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윽정민님께서 소리샘으로 연결될 겁니다. 축하 방송이 이어질 건데요. 함께 늘 끝나는 시간까지 개국 방송 축하해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언제나 상콤하게 즐겁고 시원한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자, 지금부터 1시 반까지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녹음본과 축하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청곡과 사연은 따로 받지 않는데 올려주신 분들의 신청곡은 네, 시간이 되면 한두 곡씩은 전해드려 볼게요. 중간중간에. 네. 뭘부터 전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 첫 번째로 올려주신 네, 사연부터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축하 메시지 우리 이쁜 돌님께서 이쁜 돌 보유 방송국 돌멩이가 가득한 하늘 호수 개국 22주년 축하드립니다. 모든 CJ와 청취자분들 머리카락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다 저기 미용실에서 만나요. 미용실에 앉아 주르륵 앉아서 다 머리를 흰색으로 다 빼야겠어요. 그리고 그만둬야지. 자, 그래요. 일단 이쁜 돌림부터 머리 백발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 이쁜 돌림께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방금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은 네, 여랑님께서 개그파티에 맞는 노래 선곡해봅니다 하시면서 네, 여랑님의 목소리와 함께 세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슈퍼주니어의 블랙슈트, CLC의 블랙드레스, 그리고 방금 전해드린 시아의 구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하는 이 모두 행복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하늘호수 하시면서 네, 우리 여랑님의 축하 메시지 들어볼까요?
1: 호수에게 늘 그 자리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제 곁에 있어주는 저의 일상 안에 스며들어서 배경음악이 되어주는 하늘호수에게 참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0: 여랑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쁘죠? 잘 들으셨어요? 네, 제가 안 들릴까봐 음악을 네, 조금 올렸는데 소리가 잘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너무 예쁘셔서 제가 자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계속 찌르고 있는데 원래 방송도 하셨대요. 사투리를 좀 이를 악물고 고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목소리 너무 예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여랑님의 목소리 들었으니까 여랑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 중에 네, 슈퍼주니어의 어디 갔지? 일단 CLC 노래부터 블랙드레스 한 곡 듣고 올게요.

0: 못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타이밍을 잘 맞추셨어야지.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앙님께서 다녀와 주셨어요. 하늘호수 방송 22주년 축하합니다. 22년이란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넷마블에서 시작해서 세이클럽, 인라이브까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동안 청취자와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방송이 되어주시고 우리나라 한우로스를 한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만큼 오래오래 장수하는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앙님께서 타시는 승객분들께 안녕하세요 한우로스 방송국 방송 들어보셨나요? 라고 다 홍보를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힘내요 한우로스, 축하해요 한우로스 하시면서 우리 앙님 다녀가 주셨고요. 우리 앙님께서는 녹음본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앙님의 목소리도 들어볼까요?
1: 안녕하십니까. 한우로스 개국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2년 동안 청취자와 함께 호흡하며 유익한 정보와 감동, 즐거움을 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은 신뢰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소통하는 방송, 전통 있는 방송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하해요, 한우로스!
0: 바로 이어서 우리 앙님의 신청곡입니다. 노라조의 변비 신청해 주셔서 준비해드립니다.

0: 네, 꼭지 같은 노래를 신청해 주신 우리 악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햄버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긴 시간 동안 언제나 푸른 하늘처럼 맑은 호수처럼 우리의 곁을 지켜준 하늘호수의 개국 22주년을 온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수많은 이야기와 감동은 청취자들의 삶 속에서 반짝이는 별빛이 되었습니다. 방송을 입장하는 그 순간만큼은 늘 위로였고 행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아름다운 방송으로 남아주기를 응원합니다. 자, 햄바오님 고맙습니다. 우리 햄바오님의 음성도 함께 해볼까요?
1: 안녕하세요. 햄바오입니다. 하늘호수 개국 2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대 때 외부에서 처음 들었을 때는 노래를 듣고 싶어서 듣게 되었는데 작년 6월부터 인나엽에서 들으면서 장미 누나부터 비롯하여 여러 작기님들과 청취자 여러분들과 친해질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실 요 근래 힘든 일이 좀 많았는데 호수 방송을 통해 위로도 받고 힘을 얻게 되었네요. 앞으로 매일매일 청취자들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0: 햄바오님의 신청곡입니다. SG워너비의 사랑하자.

안녕하세요. 보기 좋아입니다. 한우로수가 22주년 개국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어머, 웬일이야. 22년. 제가 44살이거든요. 제가 22살 때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박수! 이게 좋은 분들과 좋은 형님들, 좋은 누나들이 이렇게 이루어낸 방송국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좋은 노래 들을 수 있게, 아유, 시끄러워.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30년, 40년, 50년, 100년, 죽기 전까지 죽어서도 계속 한우로수가 번창할 수 있게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불러볼까요?

0: 감사합니다.
1: 네, 고개조아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노래 듣는 동안 휙 넘어가갖고 그냥 소개 없이 전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길어? 혼자 쇼를 하고 있네요. 우리 고개조아님 생일 축하해요. 자, 우리 필사만님께서 다녀가 주시면서 22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하루하루 치열하게 버티며 사는 저와 우리 청취자분들의 바카스가 되어주시고 위로와 즐거움이 되어주신 한우로수 25년, 30년 그 이상 롱런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네, 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루미구구님 시청곡은 패스합니다. 우리 꼬민남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안녕하세요. 22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하시면서 노래 두 곡 청해 주셨는데요. 노래 일단 넘어가고요. 우리 방에 계신 젊는 문헌 사장님 목소리 듣고 나서 우리 꼬민남님께서 청해 주신 곡 SES의 달리기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문헌 사장님께서 되게 멋지게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들어봐요.

푸른 하늘과 맑은 호수를 닮은 방송. 22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청취자들의 쉼터가 되어준 하늘호수 패밀리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늘 곁에서 함께

0: 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우리 우키님께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계셔서 빨리 전해드려야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우키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목소리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메시지란에 우리 상훈님께서 달빛님 수고 많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고, 비주맘님께서 개국 22주년 축하드립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할 동안 변치 않는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30년, 40년, 50년 후까지 변치 않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청하신 곡을 제가 조선힙합의 너의 차선으로 준비를 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우리 우키님 일단 목소리 듣고 나오도록 할게요.
1: 안녕하세요. 하늘호수 애청자 우기입니다. 인라이브 개국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음악과 추억,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신 모든 운영진과 방송 가족 여러분께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마음을 이어주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게 해준 일라이브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의 쉼터이자 행복한 놀이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축하가 내일의 새로운 추억이 되고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빛나는 여정이 되길 기원하며 일라이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라이브 2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행복해져라님 다녀와 주셨어요. 하늘호수 방송국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청취자의 소중한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할게요 하시면서 개국 22주년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다녀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행복님.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께서 애청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또 버겨울 때도 있지만 또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 또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이런 뭐 사실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준비하면서 좀 힘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자주는 아니어도 매년 할 수 있으면 해봐야겠어요. 자, 다음 다녀가신 분은 우리 하늘도 아미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하늘호수 방송국 개국 2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일클럽에서는 음악만 듣다가 하늘호수 방송국이 인라이브 음악방송을 시작한 후 대화창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늘도 아미로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알고 지낸 시간은 길지 않지만 대화창과 방송을 통해 늘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반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22주년 개국 기념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따뜻한 정이 흐르는 방송국으로 오래오래 함께 하길 바라며 하늘호수 방송국의 더 멋진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국 2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늘도 아미 올림 하시면서 우리 하늘도 아미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아미님의 목소리, 통통 튀는 목소리 궁금하시죠? 들어볼까요?
1: 하늘호수 방송국 개국일을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리고 하늘도 아미도 생일 축하합니다.
0: 짧지만 강하게 임팩트 남는 우리 하늘도 아미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아연님, 야옹스님, 고민남님 그리고 우리 막내 스타비님의 따님 목소리가 남아있는데요. 저한테 19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 스텝 아연님 목소리 궁금하시죠? 우리 아연님 목소리 듣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분명히 신청곡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도경수의 팝콘 듣고 올게요.
2: 안녕하세요. 하늘호수 방송국 스텝 아연입니다. 개국 2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30주년, 40주년 그 이후로도 계속 나아가는 방송국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호수 방송국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개국 방송에 목소리로 참여해 주신 분이 여랑님, 고기조아님, 고민함님, 야옹스님, 그리고 우리 스타비님, 따님, 소희, 아미님, 아연님, 앙님, 오키님, 그리고 잡는문헌 사장님, 햄바오님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녹음본 주신 분들의 일부 분들께 선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만든 블루투스 케이스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다는 못 드려요. 왜냐면 힘드니까. 이거 만들다 손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고 있긴 한데 어쨌든 다는 못 드리고 여랑님하고 그리고 야옹스님하고 우리 아미님하고 문헌사장님은 받으셨죠? 네. 제가 드렸으니까 패스하고 햄바오님은 샀으니까 패스하고 네, 우리 앙님하고 우리 우키님 드릴 테니까 저한테 색상 고르시고 네, 주소랑 전화번호랑 해서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고 그리고 다음 목소리 들을게요. 우리 고민남님께서 축하 메시지 주셨는데 짧으니까 여러분들 짧으니까 잘 들으세요.
1: 한우로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우로수가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한 남자, 한우로수 없인 하루도 못 사는 남자, 42년째 미남이 되지 못한 42년째 곰미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개국 2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한우로수 방송국이 영원하길 진심을 담아 매일매일 응원하겠습니다. 한우로수 방송국 화이팅!

자,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신청을 기다립니다. 여자분만 뽑고 있어요. 자키. 특히 밤 말고 낮자키, 아침자키 하실 수 있는 분들 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분 남았는데 노래 이어서 바로 준비를 해드릴게요. 이제 11분 넘어갔고 네, 노래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야옹스님 목소리 나옵니다. 귀 쫑긋하고 계세요.

0: 한우로수 방송국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출산 전에는 출근길에 함께했던 한우로수 방송이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시간을 딱 맞춰서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육아하면서 힐링이 되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야옹스님 요새 요가 하시느라 매우 매우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 메시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체리베리의 너와 함께는 지금이 좋아라는 곡 흐르고 있어요. 이제 딱 5분 남아서 요곡 이어서 바로 네, 우리 스타비 부국장님의 막내따님 소희의 축하 메시지 전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어디 갔지? 네,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전해드릴까요? 황해에 함께해줘.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줘라는 곡을 네, 전해드릴 거고, 그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눌게요.

0: 안녕하세요. 딸기 소희입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늘호수 방송을 들으며 자란 하늘호수의 막내 가족입니다. 벌써 22번째 생일이라니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예쁜 추억과 따뜻한 음악이 가득한 하늘호수가 오래오래 함께하길 응원할게요. 하늘호수 사랑해요.
1: 자, 우리 스타비님의 막내딸 소희였어요. 귀엽죠? 하늘호수 방송국. 자, 다음 방송은 우리 우스님께서 간만에 진짜 요새 바쁘셔서 방송 못하시죠? 오늘 개국방송이라고 잠도 안 주무시고 또 준비를 해주셨고 내일 아침에도 방송이 또 있으십니다. 네, 우리 우스님과도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저는 또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 하루 종일 대기를 타야 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즐겨주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늘 하늘호수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황해에 함께해줘 전해드리며 물러갑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스입니다. 전 시간 흑장미님 방송 고생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오후 시간 하시길 바라봅니다. 아마 낮 시간대에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놀란 마음 진정시키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저랑 함께 좋은 시간 하셨으면 좋겠고요. 2026년 6월 16일 저 우스와의 하늘호수 개국 22주년 방송 지금 출발합니다.

예, 오늘은 조금 의미가 있을 만한 곡들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한우로스 방송국이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한 시간, 한우로스가 생긴 연도에 발매된 곡들로 함께 해볼까 합니다. 제 시간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신청곡들도 준비를 하면서 중간중간 한우로스와의 갑작내기 친구와 같은 곡들 함께 하실 거고요. 아, 이 노래가 그 연도에 나왔구나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두 곡 정도 더 듣고 와서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차례대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이다 보니 신청곡 빠르게 준비를 합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정인이 엄마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주 뵈어요. 잘 들을게요. 22주년 축하해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두 곡 주시고 가셨습니다. 정인 엄마님 오늘 이렇게 뵈서 반갑고요. 오늘 계기로 자주 뵙고 인사 나누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우로수 방송국 22주년도 축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청해주신 곡 두 곡 준비합니다.

예, 신천단에 어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개국 방송을 축하합니다. 올해 한우로수의 자키가 되셔서 상남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든든했어요. 누군가 덤벼도 우수님께서 다 물리쳐 줄 것 같은 남성미. 한우로수의 대토남 우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답니다. 애견남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방송해주세요. 축하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저희 한우로수 방송국에 남자 자키가 세 분 계시는데 그중 한 명이 접니다. 토보님, 키드님, 목소리가 저보다 엄청나게 더 좋으시니까 기아디기한 남자 자키분 목소리도 들어보시면 기호강하실 겁니다. 와우님, 오랫동안 저희 한우로수랑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하시길 바랍니다.

예, 꿈꾸는 마음으로 님께서 신청한 단양을 썼습니다. 노래 세 곡 주셨는데요. 꿈꾸는 마음님 항상 조용히 신청곡단 다녀가 주시면서 저희 작기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 전해봅니다. 꿈꾸는 마음님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청해 주신 곡은 제가 오늘은 두 곡만 전해드립니다.

예, 신전단 해바오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 천국 남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한우로수 22주년 개국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항상 함께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이번 연도 저희 한우로수 대화방에서 바오객을 하는 걸 만들어주신 바오님, 한 번씩 기도 안 차지만 또 한 번씩은 대화창이 조용할 때 바오님 객으로서 또 한 번 부쩍해지게 만들어주신 점,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오후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두 곡 함께합니다.

예, 제 시간 마지막으로 행복해 절하님께서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22주년 개국 방송 축하드려요. 잠깐 쉬어가는 분들도 늘 자리를 지켜온 분들도 오늘만큼은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수님의 방송도 자주 들을 수 있게 저도 노력해 볼게요. 오랜만에 우수님 방송 잘 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행복해져라님 말씀대로 잠깐 쉬어가는 분들도 늘 자리를 지켜온 분들도 오늘만큼은 다른 날보다는 조금은 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이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음악 들을 수 있게끔 저 비롯 하늘호수 자켓 분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주신 곡 두 곡 함께합니다.

저희 한우로수 운영진들은요, 25주년, 30주년, 100주년, 백발이 되고 틀니를 끼고 방송을 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약속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청취자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존재를 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우로수랑 같이 나이 들어가 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쁜 돌림 기다리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좋은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입니다. 한우로수 24 방송국 포레버.

오늘도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한우로수 방송국입니다. 따뜻한 음악 한 곡이 하루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목소리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 그렇게 작은 울림들이 모여서 어느덧 22년이라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한우로수 방송국에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추억을 나누며 이 공간을 빛내주신 모든 CJ님들과 사랑하는 애청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음악이 흘렀고 수많은 사연이 머물렀으며 그 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소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한우로수는 22년 동안 멈추지 않고 아름답게 흐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나온 추억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는 또 하나의 설렘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음악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 마음이 쉬어가는 곳, 바로 한우로수 방송국. 개국 22주년 특별방송 CJ 이쁜돌, 지금부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앞전 방송 우스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신청곡 사연란에 22년 전으로 돌아간 내 자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이런 주제로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해서 두어 분 정도만 적어주셨더라고요. 혹시나 신청곡 사연란에 다녀가 주신 분 중에 22년 전으로 돌아간 본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내용을 수정해 주셔도 되니까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한 번 더 수정해서 다녀가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전으로 돌아간 본인에게 하고 싶은 말, 뭐 그게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딱 22년 전에 2004년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신랑을 만났었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25살의 이쁜 도라, 그 사람 옆에서 떨어져. 얼른 피해. 그 사람은 절대 아니다. 평생 너를 괴롭힐 사람이라고. 정신 차려 이거사.

첫 번째 신청곡 사연 안에 꽃미남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돌림. 22주년 축하드립니다. 아는 지인 소개로 우연히 한우루스 방송국을 알게 되었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한우루스를 들어오셨구나.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그 전산 수업 시간에 세이클럽에 몰래 채팅을 했었습니다. 참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 음악방송을 처음 듣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 꽃미남님께서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셨군요. 아, 뭐 이랬든 저랬든 뭐 같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더 함께 하자고요.

제 방송 다음으로 이어주실 악마님 시간에는 신청곡 사연란에 육행시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따로 받고 있지 않고요. 하늘음악방송 맞나요? 아니 하늘음악방송이 아니지 하늘호수방송 하늘호수방송이라는 그 단어로 육행시를 받고 있으니까 신청곡 사연란에 많이들 다녀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전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호수 방송국이 여러분들 곁에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22년이 되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모습도 세상의 풍경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22년 전에는 MP3 플레이어에 좋아하는 노래를 담아 듣고 삐삐와 문자 메시지로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하던 시절이 있었죠.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보내준 짧은 메시지 하나에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음악을 듣는 방법도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음악 한 곡에 위로받는 마음, 누군가와 같은 노래를 함께 듣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22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아마 하늘호수가 긴 시간 여러분들 곁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마음 때문일 겁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따뜻함으로 22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호수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추억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실게요.

오늘은 우리 햄버거님께서 일본 연예인을 건드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아라 사토미 다음으로 이쁜 방글방글 이쁜 돌루나 후라이팬이 천국을 남깁니다. 사실 22년 전이면 군대에 있을 때라 그때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실수를 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입니다. 천국은 제가 하늘호수 방송국 외부에서 처음 들었던 곡인데 천국을 한번 남겨봅니다. 다시 한번 하늘호수 22주년 축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의 한 번의 실수가 너무 크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테고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실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22년 전 2004년 그 당시 남자로서 하기 힘든 간호사로서 첫발을 뛴 필사마. 하기 힘든 도전을 해낸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병원이란 어찌 보면 전쟁터에 뛰어들어 힘들겠지만 노래 제목처럼 아픈 분들의 별이 되어주고 온기가 되어줄 필사마가 되어보자. 응원한다. 요렇게 본인한테 적으셨습니다. 지금처럼 사람을 향한 마음을 잃지 말고 필사마님이 선택한 그 길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멋진 간호사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을 돌보는 만큼 필사마님 자신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2년 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그때의 저는 25살이었습니다. 처음 방송이라는 걸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은 초짜배기 CJ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군대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의 계절을 시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진 일상도 그때는 처음 마주했던 설렘이었을 겁니다. 22년 전 자주 갔던 장소, 늘 함께했던 사람, 그 시절 즐겨 듣던 노래, 그리고 그때만 가질 수 있었던 작은 행복들. 시간은 빠르게 흘러왔지만 가끔은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을 것만 같아서요. 하늘호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22년 전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때의 나를 만나보고 또 지금의 소중한 순간도 함께 기억해보는 그런 하루였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유지해온 인연도 중요하지만 새로 만나 뵙는 인연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늘우스 방송국의 대화방에 상옥님, 상욱인가요? 상옥인가요? 눈이 침침하여. 상옥님 그리고 민유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일 하시죠. 우리 하늘우스 방송국에 자주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옥님, 민유님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맨날 와주시는 우리 돌사랑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신청곡 연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져라님의 사연입니다. 이쁜 돌림 안녕하세요. 개국 22주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한 웃음과 좋은 에너지로 청취자들의 곁을 지켜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분들의 추억과 행복이 머무는 공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언제나 함께해요 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행복해져라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해지자고요.

안녕하세요 돌림 하시면서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22주년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늘호수 자키로 다시 돌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늘호수가 개국됐을 때 저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던 시기였어요.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닫고 나올 정도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서 지냈던 시기였고 권태감을 느끼는 위기의 나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와우야, 그때 뭐가 그렇게 불안했니? 너 스스로에게 믿음이 부족했었지? 하지만 너의 성실함은 너를 가꾸어 나갔고 22년이 지난 지금의 너의 자리까지 온 거야. 너무너무 잘했어. 그리고 그거 알아? 그때의 너가 있었기에 이렇게 하늘호수를 만난 거란다. 2026년 6월 16일

2시 30분에 떼굴떼굴 굴러가는 책을 좋아하는 예쁜 음성과 외모를 가진 그분도 만난 거고. 돌림 반갑습니다. 22년 동안 하늘호수 방송국이 건재하여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22년이 지난 올해 이렇게 만났으니 앞으로도 계속 하늘호수와 함께 늙어가자고요.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흑장민이 사연에 썼었죠. 우리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틀니를 쓰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자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꾸 유튜브로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유버들님. 아직 듣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반갑습니다. 박용택 시인의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신청 아니지. 적어 주셨는데 제가 이 조신한 사연은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연란에 와서 보시고 저는 신청곡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유가 부르는 분홍신 함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중간중간 옛날 곡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옛날 곡들을 하나하나씩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투투의 1과 2분의 1 그리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 그 악마님과 하는 육행시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두 곡 다 듣고요.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2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23주년, 24주년도 좋은 음악과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신 악마님과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한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네, 하늘로 쓰고가 벌써 22년이 넘었네요. 귀국 방송 저도 처음 해본지라 뭘 해야 되나 고민은 안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이벤트로 해봤는데 청곡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에 맞춰서 선곡으로 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네, 오늘 정말로 제가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방송한 지도 7, 8년 된 것 같네요. 시간 참 빠르죠? 오늘 이벤트 제목이 하늘호수 악마로 육행시잖아요. 많은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곡은 한 곡씩만 전할 거라서. 네, 전방송 우리 이쁜돌님 고생 많으셨어요. 주제가 22년 전에 저의 모습이라고 하면 한참 제가 날아다닐 때네요. 한참 멋부리고 한참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이트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직장생활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때인데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매번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누구나 다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존경받는 사람은 돈 주고도 못 산다. 그래서 네가 배움에 있어 뭘 하고 싶든 인성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인성을 못 배웠나 봅니다. 조인성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배우고 싶은 가나다라부터 다시 배우고 싶은 그 시기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하늘호수로 해서 제가 사행시를 했어요. 여러분들 대화방에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운 띄워주세요. 하! 운 띄워주세요. 지금요. 한 분도 안 띄우네? 그럼 제가 할까요? 하! 하루에 한 번씩 늘 4시에 데이트 함께 해주신 호! 호수 청취자 여러분, 수도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생유!

네, 우리 유킹 씨 올려봅니다 하시면서 햄바오님께서 다녀오셨어요. 하루의 끝자락,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늘 다정한 우리의 하늘호수 방송. 호기심 가득 인나이브를 듣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위로와 음악이 강물처럼 흘러넘친다. 앙탈브리듯 스며든 이 달콤한 매력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긴 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늘호수에 머문다. 오, 우리 햄버거님 머리 좀 썼는데요. 네, 그러게요. 보통 하늘호수 참 어떤 말로 해야 되나, 어떤 글로 올려야 되나 하니까 올라오는 글들이 다 예쁜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되죠. 다 같이 운띄워 주세요. 헨! 햄바오님으로 한번 재워보겠습니다. 헨! 운안 띄어요? 안 하네. 하나, 둘. 그럼 제가 또 해야 되나요? 햄바오님, 듣고 있는 거 맞죠? 그럼 햄바오로 해서 핸섬가이 아니신가? 바! 바오다! 우리 바오다! 오!

네, 노래는 한 곡씩만 듣고 시간이 좀 많이 남으면 이제 대화방에 계신 청취자분의 대화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님 다녀오셨어요. 하늘에 계시다가 저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한줄 알았어요. 하늘에 계시가 있을 거예요. 늘 토요일이 기다려지죠. 호들갑떨 날이 꼭올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악마님. 방에서 문 닫고 맞춰보세요. 국제선 비행기를 타길 바래요. 그런가요? 우리 주제가 로또군요. 호들갑 떨어가지고요. 안 되나 봅니다. 저 이번 주도 몇 번이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매주 기다리는 토요일, 늘 한결같이 기다리는 토요일, 우리 함께 좋은 날이 있기를.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어야 해. 아셨죠? 22주년을 축하하고 지금처럼 우리 함께 로또하면서 지내요. 방송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와우님이시다. 너무너무 와우님이신다. 로또를 못 맞춰요. 어떡해요.

네, 우리 터보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방송을 하면서 사연을 처음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역시 22주년 좋기는 하네요. 네, 우리 터보님께서 한우로스 방송 육행시, 악마도 아니고 방송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하루를 여는 따뜻한 음악 한 곳에 하루를 여시는 분은 터보님이죠. 늘 함께하는 사람들의 정이 모이고 호수처럼 잔잔한 마음이 흐르는 곳, 수많은 사연과 추억이 머무는 자리, 방송을 통해 서로의 하나를 나누며 송이송이 행복이 피어나는 한우로스 방송. 멋지십니다. 역시 연륜이 있으셔가지고, 사연이, 한우로스 방송 멋있네요. 호수자는 무조건 호수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호수처럼. 제 눈이 호수인가? 아, 그러면 제가 또 터보님으로 해서 터질 듯한 가슴이 뜨근뜨근 보고 싶어요 하는 여자분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튀어봅시다.

네, 우리 딸기님 오랜만에 사연 단에서 뵙습니다. 22주년이라 지금 보는 거예요? 아, 다음에 23주년 돼야지 또 만나나? 아니죠? 네, 한우로서 22주년 축하합니다. 덕분에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항상 행복합니다. 부끄럽지만 육행시 해볼게요. 한우로서를 늘 지켜주는 호수처럼 맑은 목소리와 수련한 외모를 가진 푸꾸푸꾸 악마님을 딸기가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역시 우리 딸기님 고마워요. 네, 그럼 또저 같은 답가를 딸기처럼 달콤한 기집애 생유.

그러게요. 갑자기 대화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업무도 해야 되니까 땡땡이만 칠수 없으니까 우리 정인이 엄마님의 육행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하늘호수 방송국과 악마님 늘 고생하시는 여러분과 악마님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송이송이 꽃처럼 예쁘고 깨꼬리 목소리를 가진 악마님 반해버렸어요. 마음이 여기에 꽂혀서 움직이질 않아요. 살려주세요 해주셨는데 네, 우리 정인이 엄마나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도 요즘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이나마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지친 마음을 좀 풀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인님의 정인이 엄마의 오행시네요. 정말이지. 인간아, 미워할 수 없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엄청 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데요. 여보, 한 대만 맞을까? 한 대만 육아 좀 도와줘. 자, 20대를 생각하면 22년 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청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0: 살아있네.
1: 아, 우리 정인이 엄마 노래라도 들어있으면서 나 아직 살아있다, 나 잘나간다, 기운내라고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우리 앙님께서 다녀오셨어요. 하하하, 늘 찾게 되는 곳, 호호호, 웃음꽃이 피어나는 곳, 수백 가지 즐거움이 있는 곳, 방송 맞지, 썽썽썽, 하늘호수 축하해요,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악님. 그래서 악마다운, 악마다운, 답변이죠? 앙? 악마 누나, 사랑합니다. 우리 악님이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악마 누나 사랑합니다를 제가 대신 해드렸어요. 고맙죠? 자, 다 같이 웃을까요?

4시 38분이네요. 좀 1시간가량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한국식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 참 빨리 가죠. 아직 마감을 안 했는데, 조금 이따 마감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스타비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연 우리 필사마님이에요. 육행씨. 하늘 웃음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호수처럼 맑은 목소리와 멋진 음악, 수련한 외모와 지성을 겸비하고요. 앙! 하는 애교로 때로는 앙탈 부리며 우리에게 스며드는 방송, 마! 하늘 호수 꼭 들어라. 그러게요. 하늘 호수 꼭꼭 들어주셔요. 오늘 되게 22주년이라 그런가요? 세이클럽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세이클럽에서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라이브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필사마님께 또 해드려야 되죠. 필. 네, 우리 아이가 들고 다니는 거죠. 필 통해서 연필을 잡고 써내려 갑니다. 4.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마. 마누라, 밥 줘.

0: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1: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0: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변함없죠. 저기 저 연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죽어있는 시계처럼 나도 멈췄네요.
1: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아프지 않겠죠.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이름의 세 글자를 잊진 않았을까. 그대가 나보다

예, 매일매일 한우수 방송국에서 고생 많으신 흑장미님이 흑장미님께서 육행시 제목이 뭐냐? 한우수 악마 하늘색 크레파스로 예쁘게 그려본 늘 푸른 산과 바다의 풍경처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꽃이 피듯 마음이 가득한 미소와 행복이 가득한 방송. 역시 우리 흑장미님이 말이 좀 돼요. 글도 좀 돼요. 손도 좀 돼요. 잘 드시네, 잘 하시네요. 역시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 흑장미님을 보고 있으면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젊어요. 그러니까 우리 흑장미님, 흑발이 백발이 될 때까지 장미 언니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방송합시다. 뭐 그렇다고 벌써부터 백발로 염색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방송합시다. 미안합니다.

네, 우리 행복해져라님 보고 싶었어요. 어제 못 봐서 아쉬웠어요. 아, 오늘 또 22주년 이벤트라 참가해 주셨네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하루만 안 들어도 궁금하고 보고 싶고 늘 들어도 질리지 않고 꿀떡 같죠? 호호 웃게 만드는 수다 한마디에 부디기 업되고요. 악마님의 프리스타일 방송 마! 이제 가 봅시다. 조금 부끄럽네요. 그걸 읽고 있는 저는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 행복해져라 오잉씨죠.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함께 전하고 싶어서 우리 행복해져라뿐 저라님뿐만 아니라 지금 청취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찾아옵니다. 복이 찾아옵니다. 해가 뜰 때부터 달이 저물어갈 때까지 라라라 주문을 외워요. 카스트로 플러스.

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네, 스타비님 앞으로 나에게 하늘옷이란 땡땡이다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감란에 댓글 확인해 주시고 사연란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늘옷이란 인용이다. 내 인용! 인용이다. 네, 상홍님께서 다녀오셨어요.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네, 육행신은 아니고요. 악마님 이어서 잘 들어요 하시면서 다녀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의 첫 만남, 첫 데이트이죠. 네, 상당히 옥구슬 같은 목소리를 가지셨군요.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늘호수 22주년을 맞이해서 악마가 선곡을 합니다. 아, 하늘호수 방송국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네,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22주년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청곡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 선이 청곡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뭐 육행시로 해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건데,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잘 모르셨나 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청곡을 안 전해주셨는데,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는 세 곡을 청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곡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육행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배도 고프고 우리 쩡이님이 배도 고프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래. 맞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그죠? 꿈꾸는 마음으로님에서 꿈도 꾸지 마, 그죠? 꾸는 사람 마음이야. 네, 청해주신 곡. 일단 한 곡을 전해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 러그님 다녀가셨어요. 육행씨, 하늘호수가 22주년 축하드려요. 늘 한결같은 목소리로 호호호 웃음이 나게 해주는 방송이어서 즐겁습니다. 악마님의 프리스타일, 마, 내가 누군지 아니? 내 누군지 아니? 하늘호수의 악마다! 그럼 루시퍼를 전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우리 러그님이 오랜만에 나타났어요, 그죠? 요즘 예전과 비해서 요즘 많이 바쁜가 봅니다. 우리 러그 바쁘다고 자주 안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오면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자주자주 놀러 오시고요. 또 언제나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운데 더위 조심하면서 새 곡을 또 전에 듣고 남은 시간은 우리 데이트 합시다. 무슨 데이트? 대화방 데이트?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 한우로스 유킹 씨 하시면서 백만님께서 대리 사연을 요청을 했었는데, 늘 한결같이 호수 같은 방송국, 수 없는 시간이 지나도 방어하지 않고 쏭쏭 좋은 노래 들으면서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백만님께서 다녀오셨어요. 백마야, 이쁜 도리가 느껴졌어. 많이 많이 혼내줄게. 생유.

이쁜 돌림께서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 이쁜 돌림이 늦게 전달했어요. 많이 많이 혼내줄게요, 우리 백만님. 네, 마지막으로 두곡 전해드리면서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쭉 이어가시고요.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결혼을 하고 나서 낯선 동네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때 제 뱃속에는 7개월 된 아기가 있었죠. 맛있는 거 먹고 잘 쉬고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이 그 시절 저의 가장 큰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10시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매장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악 사이로 익숙하지 않은 로고송 하나가 들렸습니다. 바로 하늘호수 방송국 로고송이었어요. 어? 마트에서도 방송이 나온다고? 대체 어떤 방송국일까? 신기한 마음에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하늘호수 방송국을 찾아봤습니다. 세이클럽에 있는 가요 방송국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이상하게

또 그곳에서 방송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정보를 모은 뒤 용기 내어서 오디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참다 못해 채팅방에 들어가서 운영진 눈에 띄려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알랑방구도 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2주 정도 지났을까요? 드디어 운영진분에게 연락이 왔고 오디션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호수 방송에 맞는 컴퓨터도 새로 준비하고 그렇게 저의 하늘호수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하늘호수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팝송 안 됩니다. 영어로만 된 노래 안 돼요. 트로트 안 돼요. 드라마 OST라도 트로트 가수가 부른 곡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정말 많았어요. 자키들도 참 많았고요. 어느 날은 인사를 안 했다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저 인사했는데요. 에러가 나서 글이 늦게 뜬 거라고요. 속으로 억울했던 기억도 나네요. 게다가 너는 말이 좀 짧다 라는 이야기도 듣고 방송국 문화에 적응하느라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추억입니다. 하늘호수의 막내였던 우리 소희는요, 제 뱃속 7개월 때 하늘호수와 처음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덧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방송 시간만 되면 잠투정을 그렇게 하면서 울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 옆에서 커다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40대가 되었고 하늘호수는 어느덧 22살이 됐네요. 정말 긴 시간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늘옷을 처음 만난 순간 기억하시나요? 처음 들었던 방송, 처음 신청했던 노래, 하늘옷에 들었던 음악 중에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곡들. 오늘 22주년 특별 방송에서 여러분의 하늘옷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옷 아키 스탑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늘옷에서 들은 음악 중에 혹은 신청하신 곡들 중에서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나에게 하늘옷이란 땡땡땡이다 이 문장을 좀 완성해 주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어떤 음악인지 알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에게 한으로스란 흑장미님께서는요, 나에게 한으로스란 자유와 속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자유로우면서도 뭔가 얽매여 있는 하지만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늘호수입니다. 하늘호수에서 흑장미님이 안 계시면 네, 잘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하늘호수가 뭔가 좀 애증의 관계이면서도 네, 뭔가 좀 트레이드마크이면서도 네, 그래도 하늘호수를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 우리 흑장미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려요. 햄버우님 반갑습니다. 나에게 하늘호수란 차가운 현실의 파도를 막아주는 마음의 방파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 굉장히 시적인데요.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미래가 불안해 마음이 거칠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하늘호수의 음악 속에 마음을 뉘어놓으면 요동치던 감정들이 이내 평온을 되찾아주고 세상의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내 연약한 감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나만의 보호구역인 것 같습니다. 처음 들었던 때는 2011년 어느 가을밤 PC방에서였어요. 제일 좋아했던 음악은 슬픈 발라드였습니다. 하시면서 조성모 내 것이라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늘호수를 마트에서 처음 듣고 정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 그런 방송국이었습니다. 방송을 그 전에 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백이 좀 있고 또 결혼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그 개인 팬들이 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호수에 딱 들어왔더니 막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셨나 봐요. 오, 여기서 만나네요. 반가워요. 라고 인사 주시는 분도 계셨고 정말 하늘호수의 매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만날 수 있는 곳 하늘호수가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오너비의 가슴 뛰도록 이라는 곡은요, 제가 한우로서에 처음 들어오면서 네, 세팅할 때 음악이에요.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듣고 듣고 또 듣고 올릴까 내릴까 멘트 계속 해봐 아무 말이나 해봐 라고 말을 들었던 배경으로 깔렸던 그 곡이네요. 아마도 이 곡이 막 한참 뜨고 있을 때 유행할 때 제가 한우로수에 딱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꽁치님 안녕하세요. 나에게 한우로수는 음악 창고이다. 신청곡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의 신청곡도 들으면서 많은 음악들을 청취하게 된대요. 그래서 음악 창고라고 하셨습니다. 꽁치님은 여자 가수가 부른 그런 발라드를 좋아하신대요.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다나의 세상 끝까지 슈가의 시크릿 그리고 걸프렌즈의 May I Love You 함께 해봤습니다. 꽁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키분들께 신청곡도 주시고 또 이야기도 주시고 저희는 되게 친근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안 보이실 때면 걱정됩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하신 거 아닐까? 하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안부 전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어서 다음 신청곡도 전해드려보겠습니다. 피사마님께서요. 나에게 한우로수란 바카스이다 하셨어요. 하루의 피로를 푸는 피로회복제죠. 피로회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카스 아니겠습니까? 바카스 한 병 마시면 피로가 싹 날아가고 기운이 솟아나죠. 저에게 한우로수는 바카스예요 하셨네요. JYP. And

안녕하세요, 와우님. 반갑습니다. 와우님에게 하늘호수란, 나에게 하늘호수란 희노애락이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속상한 일에 위로도 받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공간. 나의 희노애락이 없어지면 저 운다요 하시면서요. 감사하고 함께 축하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봐요. 아까 소희가 정말 귀여웠어요. 저를 닮아서 라고 하셨네요. 네, 와우님, 지금 소희가 울상입니다. 왠지 아세요? 요괴를 시켰는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먹울먹 울먹울먹 하고 있어요. 제가 또 한 소리 하고 왔죠. 내가 다시 요괴를 시키면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와우님의 신청곡입니다. 임재범의 위로 이어갈게요.

헤어졌어도 시간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기억 속에 추억만은

한우로스란 인생의 비타민이다. 수빈이는 댄스 아니면 락앤롤 좋아합니다 하셨어요. 꽃미남님께서요. 네. 네. 뭔가 좀 귀여운 그런 화법인 것 같아요. EXID 위 아래 틴탑의 장난 아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제 그 제가 준비한 멘트를 읽으면서 한우로수 방송국 엄마 이게 뭐야? 하더라고요. DJ 우리는 사실 CJ라고 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름일 것 같아요. CJ? CJ가 뭐야? 우리는 당연히 CJ인데 듣는 사람들은 CJ가 뭐야?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인가? 아니죠. CJ 사이버자키. 사실 DJ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저희는 라디오 DJ만 생각을 하지만 그 클럽에서 하는데 그분들을 주로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CJ인데 또 하늘호수에서는 하늘호수에서는 네 스카이 레이크 해가지고 S 네 이렇게 붙이고 있죠. SJ라고 SL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SL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네 저희는요 오랜 시간 동안 하늘호수라는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공중파에서 방송을 하던 DJ들이 대거 그만두는 일이 있었어요. 본인의 의사대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압력을, 압박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편이라고 하죠. 개편이 돼서 더 이상은 라디오에서는 목소리를 들어볼 수 없게 되고 홈쇼핑으로 또 개인 방송 쪽으로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렇게 개편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할 것이다. 라고 네, 하늘로스는 굉장히 튼튼하게 네, 이어나가고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그냥 의미 없이 넘어갈 뻔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제가 방송을 계속 쭉 들었는데 여러분의 축하 메시지도 직접 들어보고 뭔가 되게 뭉클하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힘내서 이 한우로스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2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큰 힘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쭉 이어가는 그리고 변함없이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바다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블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업이에요. 22주년이라고 해서 저녁 늦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처음인 분도 있겠죠. 그 22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여자, 여러분은 바다비의 가요 FM 지금 함께하시는 거고요. 8시까지 진행합니다. 1시간 방송 진행해 본 적은 거의 없어서. 예, 하늘호수 방송국이 개국이 22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이클럽에서 방송을 진행한 게 20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은 사실 넷마블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넷마블에서 방송을 시작하다 세이클럽과 넷마블 이원 방송 진행했고요. 세이클럽에서 그동안 또 방송 진행하다가 세이클럽과 인나이브 방송 이원으로 역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2년보다 좀 더 된 사람이고요. 초창기 멤버라고 하기보다는 새로 기존에 계시던 분들과는 다르게 세이클럽에 오면서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원년 멤버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제가 방송 팀장 했고요. 그 뒤로 우리 흑정민님께서 방송 팀장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22년 방송을 할 수 있는 건 흑정민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그 끝이 더더더 원대하고 더더더더 광대하고 더더더더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흑정민님에게 이런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 애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늘호수 방송을 하면서 언제나 늘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길 소망하면서 늘상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꽁치님께서 너무 적절한 노래를 오프닝으로 주셔서 송아의 행복해, 그리고 제가 드리는 노래는 김종민님의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두 곡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사랑, 우정, 희망을 나누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우리 서로 행복을 주고 우리 서로 사랑과 우정과 희망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8시까지 함께 할게요.

삶의 선유 로제님께서 아주 올만에 하늘로서 방송국 오셨다라고 합니다. 저희 하늘로서 방송국은 장르 구분은 없습니다. 뭐 발라드, 댄스, 아이돌, 걸그룹, 인디밴드, 예, 단지 트로트, 힙합, 팝송, 예, 전달 안 되고 있습니다. 가요면 무조건 오케이. 필사마님께서 22년 개국 특별 방송에 바다비님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현재 하늘옷을 입게 한 한축 바다비님 감사히 방송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저에게 하늘옷 방송국은 그냥 집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함께하고 그냥 늘상 함께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주인의식?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여튼 저에게 있어서 하늘로서 방송국은 축이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익숙한 나의 집.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꽁치님, 오늘도 초저녁 바쁜 시간임에도 바다비님이 특별 방송하신다고 해서 후다닥 사연 신청곡난 다녀갑니다. 1시간 다소 짧은 것 같은 방송 시간이라서 쉬어야 하나 심히 고민이 되는데 후다닥 서둘러서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연 신청곡난 다녀갑니다. 노래가 너무 익숙한 거여서 다른 거 해야 하나 이것도 심히 고민하다가 그래도 분위기 업되는 곡이라고 생각되어서 신청합니다. 오늘 방송시간 후다닥 손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수고하시고요. 시원한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수 방송국이 22년이라고 하면 그 22년 안에 꽁치님께서 엄청 오래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하늘수 방송국에서는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 후원금을 다달이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꽁치님이고요. 그리고 게시판을 늘상 채워줘서 자키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꽁치님이시고요. 자키분들에게 빠지지 않고 선물을 주시는 분도 꽁치님이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늘로서 방송국이 꽁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꽁치님께서도 저희들만큼이나 오늘 굉장히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꽁치님에게 하늘로서 방송국이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동반자요, 친구요, 그리고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가장 강하신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만약 저에게 하늘로서 방송국의 최애 애청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또 망설이지 않고 꽁치님이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2026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꽁치님, 꽁치님은 하늘로서 방송국에서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꽁치님에게 그리고 하늘로서 방송국을 아낌없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두 곡 전달해 드릴게요.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선물입니다. 롤링페이퍼의 목소리와 멜로망스의 목소리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저랑 흑정미님의 차이점이 저는 익숙한 걸 좋아하고 저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흑정미님은 굉장히 바지런해요. 어마무시하게 바지런해서 가끔 그 열정이 매우 많이 부럽습니다. 저는 하라고 시키는 건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뭔가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흑정미님께서는 언니 이런 게 있어요. 언니 이런 게 있어요. 언니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걸 참 많이 하십니다. 모임도 그렇습니다. 그 흑정미님 저희 방송국에 오신 지가 한 6, 7년 돼가죠. 그렇죠? 제가 방송국을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예 정모를 못했습니다. 흑정미님이 오시면서 그냥 바로 예, 정모를 했죠. 그런 모임이나 아니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색한데 흑정미님께서 동분서주 하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이 기간이 더 오래도록 영위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2주년 개국 방송 축하드려요. 바쁜 관계로 후다닥 다녀갑니다. 화이팅이라고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또 살면서 혼자 오빠도 없고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고 물론 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다른 동생이어서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좀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한효수 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언니도 많이 생겼고 또 굉장히 좋은 동생들도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효수 방송국이 흑장미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녀님 방송이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자들만 모여 있어서 남자 자켓분을 이렇게 같이 영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아주 중간에 그 밤에 매니저를 하시던 분인데 아리스님이라고 아주 잠깐 자켓을 하시고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또 자켓으로서는 터보님 예 그리고 국장님 남자분들은 그렇게 인색하게 다 방송도 나타임은 절대 드리지 않았어요. 아침이나 새벽이나 새벽 아니면 아침 일찍 그 정도밖에 드리진 않아서 밤늦게 근데 흑장미님이 오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자켓분들이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변화가 나쁜 건 아니다 라는 걸 또 경험하면서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꽃미녀님의 신청곡이죠. 두 곡 달달하게 듣고 또 올게요.

제가 하늘로서 방송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밤을 다 새도 할 수가 없죠. 우리 이니님께서는 하늘로서 방송국 모든 작가님들의 배너 프로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국장으로 저희 하늘로서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그리고 블루님, 이따가 방송하시는데 블루님께서도 저랑 친해지셔가지고 꽃기셔가지고 엄청 오래 하고 계시고요. 우리 나니님께서는 예전에 밤을 그냥 오랫동안 새고 계신 그런 분이죠. 이제 그 외 분들은 해피투게더라는 방송국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흑장미님 따라서 온 마당발 흑장미님가 세이클럽에서 하늘호수 방송국 더하기 해피투게더 이렇게 뭉쳐진 데가 지금 하늘호수 방송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흑장미님과 저는 경쟁 상대였죠. 서로 닉네임은 서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서로 말은 안 한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 흑장미님께서도 방송을 20년 넘게 하시고 저도 뭐 20년 넘게 방송을 하고 있고 근데 서로 그 적대국이어가지고 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니들은 모르는 나는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혁재민님과 저랑은 사실 그 안 친한 사이였죠.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그러다가 흑장미님이 이제 하늘호수 방송국으로 넘어오시면서 모든 정권을 다, 그러니까 뭐 옛날 말로 하면 곡간열쇠? 예, 곡간열쇠를 흑장미님이 다 가져가셔서 저는 뒷방마님? 예, 뒷방마님 역할 하고 있습니다. 이니님과 저는 뒷방에서 열심히 뭐 가끔씩 이제 그렇죠. 흑장미님이 뭐라 하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언니한테 그러는 거야?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있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면서 흑장미님에게 굉장히 고맙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뒷방으로 물러나면 목소리 못 높여야 되는데 저는 목소리 높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방송팀장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그리고 지금 얘기 가장 많이 하시는 말, 바다비님 왜 이렇게 착해지셨어요? 바다비님 맞아요? 이런 느낌, 예,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회사에서 잠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하늘에서 방송국에서는 내가 정말 천반지축이었고 내 세상이었고 내 우주였고 나의 자존감이었는데, 직장생활하면서 하늘에서 방송국에서 내가 정말 대단한 대접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래, 하늘에서 방송국이 날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됐습니다. 너에게 난 어떤 느낌이십니까? 나에게는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비타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자주 하지 못하는 말, 하고 싶지만 늘 입안을 맴도는 말, 그렇게 널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예요. 다음 방송 예나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나님과의 데이트 지금부터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멘트, 여러분, 이거는 예, 저만의 시그니처입니다. 뭐 가끔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원주라는 거. 예, 방송 시간이 1시간을 해본 건 거의 없는데 정말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네요. 이제 11분 남아 놓고 있습니다. 와우, 이럴 두가. 아, 저는 예전부터 방송을 준비를 하면 오히려 말을 버벅버벅 거리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말을 하면 굉장히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늘도 그냥 여러분들과 있는 이야기,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예나님께서는 하늘호수 방송국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예전에 하늘호수 방송국은 언니 주유소에서도 들리고요. 언니 미용실에서도 들리고요. 언니 방방타가다 하고도 들려요. 막 이러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어서 예, 7,000명, 10,000명, 예, 이렇게 엄청나게 들었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숫자보다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하늘호수 방송국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자, 여러분, 오늘 하늘호수 파티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늘호수 파티는 앞으로도 쭉 이어집니다. 앞으로 이어질 방송 예나님과 하늘호수 방송국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참여해주세요. 헤이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It must be party time.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오늘 바다비의 가요 FM 22주년 특별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음악계에서 한우수 방송만큼이나

오랫동안 살아남은 그룹 코요태의 굿굿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하늘호수 방송국은 어떤 경로로 함께하게 되셨으며 또 하늘호수 방송국은 어떤 느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예나님 방송에 꼭꼭꼭꼭 눌러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 또 예, 바다 위의 느낌 그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오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 더운 열정이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 이런 느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22주년 여러분들과 함께한 특별 방송 여기에서 인사드릴 거고요. 다음 방송 이제 저는 원래 낮에 오는 여자잖아요. 낮에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올게요. 여러분 굿데이 되시고요. 시원한 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우리 바다의 가요 FM 시간에 또 만나요.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괜찮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너가 신경 쓸까봐 이렇게 노래도 만들었다. 짠! 나 집에 있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알잖아. 에어컨도 빵빵하고 밥도 시키면 와. 걱정할까봐 미역국도 시켜놨잖아. 짜잔!

기분 좋은 저녁 8시 한드로이드 방송국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한드로이드 방송국이 개국 22주년을 맞이한 날인데요. 22주년 동안 좋은 음악과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개국 22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여러분은 한우로수 방송국을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우연한 클릭이었는지, 친구의 소개였는지, 좋아하는 노래를 찾다 만나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한우로수 방송국의 첫 만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추억과 이야기로 함께 만들어가는 개국 축하 방송입니다. 한우로수 방송국 개국 22주년 특집. 즐겁게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옌다예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방금 문 열었어요. 2026년 6월 16일 오늘은 무지무지 특별한 날이라고 하잖아요. 한유로수 방송국의 22번째 생일이라는 거 벌써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방송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앞서 많은 자키분들께서 좋은 방송 해주셨죠. 제 전방송은 우리 바다비님께서 예쁜 목소리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앞서 방송하신 우리 바다비님처럼 딱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빨리 따라오셔야겠죠? 우리 여러분은 타누로스 방송국을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가끔은 아주 작은 우연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인연이 되기도 하잖아요.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클릭했던 방송, 좋아하는 노래를 찾다가 발견한 방송, 친구의 추천으로 처음 듣게 된 방송. 처음에는 잠깐 둘러보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출석 인사를 하고 신청곡도 보내고 익숙한 닉네임들과 안부를 나누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은 여러분과 그리고 한유로수 방송국의 처음 만남 이야기 기다려볼게요. 인라이브 라이브 방송 가요 카테고리로 오시면 한유로수 방송국을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접속해주세요.

첫 번째로 문을 뚝뚝뚝 두드려주신 분은 바로바로 우리 꽃미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저는요, 아는 지인 소개로 왔어요. 첫 이미지는 별로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이게 또 특별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고 계시죠? 저 모든 곳은 누구나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음악 한 곡 듣다 보면 금세 편안해지는 곳이 바로 방송 아니겠어요? 게다가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함께 웃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노래도

듣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해주신 음악처럼 오늘도 밝고 경쾌한 기분으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사연은 우리 행복회장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저의 한우로스 방송국은요, 세이캐스트 앱을 우연히 깔게 됐는데요. 가요가 듣고 싶어서 클릭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신청곡과 사연을 남겨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쭉 함께하다 회사 다니면서 잠시 못했다가 올해 1월달에 생각나서 인라이브에 접속해서 지금껏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주년 기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럼 잘 들을게요. 화이팅해요. 따샤따샤. 가끔은요, 이런 인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찾아와도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갑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건 말이죠. 아마 한우로스 방송국도 우리 애청자님 마음처럼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국 22주년을 맞아 진심 어린 축하 인사까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찾아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한우로스 방송국의 22주년이 더욱더 특별한 것 같아요. 따뜻한 사연과 축하 인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성인들 추억님께서 오셨어요. 와우 라디오로 우연히 듣다 애청자가 되고 배달알바 중에도 잘 듣고 있습니다. 22주년 2주년 축하드립니다. 출신으로 옛날 누나라고 부르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수요일 일찍 퇴근하는 날에 배달 수익 7만을 넘으면 누나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9만원이 나오는 바람에 옛날 누나라고 불러야 콜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 정도랍니다. 역시 한우로수 방송국과의 인연은 대부분 작은 우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우연이 어느새 애청자가 되고 인생을 함께하는 방송이 되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짧지만 정겨운 한마디의 축하 인사도 진심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누나라고 부르게 된 특별한 배경. 이상하게 재방송을 들으면 그날따라 그렇게 콜이 많이 들어온대요.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 맞죠? 배달하시면서도 늘 안전운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한우로수 방송국과 함께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세요.

0: 내게 눈물이 와있다 쏟아져 내려 벌써 너에게로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 기다려 넌 나에게 전부야
1: 우리 필상백님은요 한유로승을 생일클럽 때부터 알았대요 지금 부국장님이신 흑장님을 따라 한유로스로 왔습니다. 음악 듣는 걸 좋아했고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고요. 한유로스 방송국 가족분들께서 편안하게 잘 대해주셔서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유로스 방송국으로 인도해주신 우리 흑장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한유로스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어느덧 22주년이라는 시간에 한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텐드로스 방송국의 22주년도 이런 인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소중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한우로스 방송국과 좋은 추억들 함께 만들 준비 되신 거 맞죠? 제 생각에는 우리 필사마님은 아마 우리 후쭈미님 때문에라도 한우로스 방송국에 오래오래 함께 해주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우리 와우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22주년 축하드립니다. 예나님과 만난 지도 꽤 됐죠? 중간중간 일하시면서 자주 못 뵈었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가끔씩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아이돌을 키우면서 매일 동요 듣고 TV도 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이호가 어린이집 가던 4살 때 저만의 시간이 생기면서 음악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려고 했는데 라디오는 광고가 너무 많아서 네이버 검색창에 광고 없는 음악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 다른 분이 이미 올려놓은 질문에 댓글로 한우로수 방송국 들어보세요 라는 댓글을 보면서 인연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사연 없이 노래만 3년 듣다가 내적 친밀감이 생기면서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죠. 10년이란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 한우로수가 있어서 위로가 됐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한우로수를 만난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나님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잘 들어요. 참 긴 시간인데도 돌아보면 정말 순식간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한그루스가 있어서 위로가 됐다는 그 말. 그리고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한그루스 방송국을 만난 일이에요. 라고 했던 한마디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 있죠. 사실 방송은요. 방송하는 자기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시는 애청자분들이 계셔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축하 인사까지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텐디로스 방송국과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면서 작은 일상에 행복이 될 수 있길 바라볼게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서 이렇게 또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들 가만히 듣고 있으니 하늘에서 방송국은 단순히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한 클릭으로 시작된 만남, 친구의 소개로 찾아온 인연, 잠시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추억의 공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내주신 사연 하나하나 축하 인사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에서 방송국에는 무엇보다 값진 22주년의 선물이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음악과 함께해 주시고요. 반가운 인사가 오가고 힘든 날에는 위로가 되고 기쁜 날에는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늘에서 방송국이 되길 바라볼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은 우리 블루님께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즐거운 시간 이어주실 거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예나였습니다. 빠이빠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한호수 방송국의 22주년을 축하하는 방송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쭉 행복한 시간이셨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그리고 오늘이 올해 연말쯤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하루에 속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쭉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시간이 1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분배를 잘해야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사연을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 꽃미남님께서 가장 먼저 다녀가 주셨고요. 오늘따라 정신이 없는 것 같으시다고 개국 방송 축하드려요 하셨네요. 그러셨나요? 오늘 하루? 1시간씩, 뭐 길면 1시간 반씩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작기 분들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다소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서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아까 그 특별 방송 시간에 우리 장미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제가 몇분 들었답니다. 앙님, 그리고 햄바오님, 여랑이님, 이렇게 세분 목소리는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꾸미남님도 늘 이렇게 사연난 다녀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해 주신 음악 전해 드릴게요.

네, 이번 사연은 필사마님께서 남겨주셨고요. 프로포즈 받으러 왔습니다. 한으로수 22주년 특별 방송이라 오늘 프로포즈는 더 특별하게 느껴지신다고 감사히 잘 받겠다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저도 최근에 안 거예요. 22주년이나 됐다는 걸 그냥 막연하게 굉장히 오래됐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방송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22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뭐 저도 뭐한 18년 정도 됐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와, 진짜 대단하네요. 우리 필사마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신청해주신 음악 저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22회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22년의 세월이 만든 깊은 울림, 하늘호수 방송국의 개국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블루님, 무탈하시죠? 저는 그동안 꽤나 바빠서 정신없이 살았네요. 부단히도 맘고생한 6월이었지? 이 한 줄의 글이 마치 제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 괜스레 위로를 받았던 날이었어요. 6월 중순이 다가오니 날이 덥네요.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늦은 퇴근으로 차 안에서 방송 잘 듣습니다. 후딱 퇴근합니다. 그쵸. 결코 정말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죠. 22년이라는 시간. 그 흔한 말로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한 방송국이 쭉 존재하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하늘호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뭐 이렇게 폭파되기도 하고 둘로 쪼개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로지 똑같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하늘호수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나봐요. 사랑의 꽃이님이. 저는 지금까지 여기저기 많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뭐 괜찮아지겠죠? 우리 꽃이님도 괜찮아지겠죠? 괜찮아진 거죠? 벌써? 오늘 신청해주신 곡 김유나의 영원 그리고 ORN의 곡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차마 30년까지라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쭉 하늘호수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연휴지 시간 마지막 사연은 와우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블루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22주년 축하드리고, 밤시간 안방마님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많은 분들께 축하받으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하시면서 신청음악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님. 자주는 못 뵙지만 이렇게 가끔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꼭 지키고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첫 곡으로 이 노래를 생각했었는데 우리 와우님께서 이렇게 신청해 주실 걸 알고 제가 뺐나 봐요. 김동률의 출발, 그리고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두곡 이어드릴게요.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동안 이렇게 하늘호수가 변함없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늘 수고가 많죠. 우리 운영진 여러분, 그리고 많은 자키 여러분,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청취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늘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이니님과도 행복하세요. 저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람의 인연도 음악도 그리고 방송도 오랜 시간 함께할 때 비로소 특별해진다고 하죠. 네, 오늘은 한우로서 방송국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을 돌아보는 그런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웃음이 필요했던 날, 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던 밤, 그리고 음악 한 곡이 마음을 채워주던 그 순간. 네, 좋은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곁을 지켜온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네, 오늘은 개국 22주년을 맞아서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특별하게 방송들이 쭉 이어졌죠. 여러분 하루가 오늘 참 즐거웠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근무를 하면서 방송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요. 네, 중간에 살짝 못 들은 거 빼고는 그래도 거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매 시간마다 1시간 또 1시간 반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서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참여해 주는 그 시간이 행복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진행자분들 또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0: 방송국이 22주년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한으로서 방송국은요 한 25년 최초로부터 한 30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넷마블부터 시작해서 세이 또 지금 인라이브에 이르기까지는 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방송국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요. 네, 그 열기도 이제 서서히 식어서 지금은 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12시까지는 축하해 주셔야죠. 네, 생일이니까. 네, 인해 가요 풍경. 네, 오늘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은 굉장히 짧은 느낌이 들죠. 네, 11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분 좋게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생일 축하하죠? 박수를 쳐야 되나? 네, 출발합니다. 뮤직 큐.
1: 사랑합니다.
2: 엄마 하시리가 엄마 무지무지 사랑해.
3: 엄마 사랑해.
4: 애싱 오빠 사랑해.
2: 오빠 사랑해.
5: 엄마 아빠 사랑해요.
6: 사랑해.
7: 영미야 사랑해.
8: 엄마 아빠 사랑해.
9: 나리야 사랑해.
10: 경수야 사랑해.
11: 나리야 사랑해.
12: 재현아 사랑해.
13: 루디야 사랑해.
14: 경동아 사랑해.
15: 문혜연 선생님 사랑해요.
16: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해서 사랑해.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보고 싶어요.
17: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네, 음악 신청란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살짝 올라와 봤더니요, 우리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하늘 호수의 22살 생일 특별한 날에 밤을 이니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의미가 큽니다. 너의 눈빛이 내겐 가장, 네, 대빵크죠. 네, 하늘 호수도 이니님도 롱런 기원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22여 년을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네, 좋은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곳에 모인다는 것. 네, 그래서인지 오늘도 하늘호수 방송국에는요, 좋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네, 우리 청취자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요, 김그림 씨의 너에게, 또 이승철 씨의 소리쳐, 김재환 씨의 달팽이, 이렇게 세 곡 올려주셨는데요. 이승철 씨의 소리쳐, 김그림의 음성까지, 네, 두 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사마님, 네, 필사마님도 하늘호수와 롱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또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우주 최강 매력증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꽁. 네, 벌써 개국 22년이나 됐군요. 22년 전에 나는 무엇을 했으려나?

바비 누나 친구 세미 누나는 철 없다고 포항에 철 들러 가야겠다는 이혼 누나. 내 부끄러운 삶을 반성하게 해주게 하는 긍정의 신 정민님. 텐트가 집이었던 비행기님 등등. 내일이 기적 같은 꿈만 같아.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문득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살짝 늦은 퇴근 후에 씻고 숨만 쉬었더니 벌써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네, 특별한 날에도 우리 이니 누나와 아름다운 동행해 봅니다. 언제나 반갑고 늘 고맙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트 꽝꽝꽝.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죠. 그동안 스쳐 지나간 청취자분들 또 CJ분들도 꽤나 많으십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세미님 또 이혼님 이렇게 나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긴 하네요. 그쵸?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막 좀 이상하죠. 음악 나가고 있는 사이에 에어컨을 좀 틀어놨더니 막 기침이 너무너무 나가지고 기침을 쉴 새 없이 했더니 목소리가 지금 마구 떨리고 있어요.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우리 스위트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허각 지하의 I love you, 또 진석과 안예슬의 안녕 뭐해, 노르웨이 숲 에이민의 설레나 봄 중에서 두 곡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변함없이 늘 한 곳에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그쵸? 특별한 날이죠. 네, 한우로수 22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축하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저희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인이니까 말이죠. 그래요,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아자아자 화이팅까지

네, 우리 꽃미남님도 오늘 녹음본 보내주셨죠. 잘 들었고요. 네, 오늘도 행복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신청하신 곡이 에스파의 슈퍼노바, 아이브의 뱅뱅, 네, 두 곡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가 건네준 작은 인사. 안녕하세요, 이니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구벅.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 날이죠. 22년 이땡 네,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와우님 보시면요, 밤방송 때는 백비가 좀 힘든데 우리 낮방송 하시는 분들께서 힘을 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늘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와우님을 비롯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늘호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여앉아 창가에 앉은 사람 따뜻하게. 이니님의 멋진 음성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계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이니님까지 네,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가고 계절은 천천히 흐르는데 너와 네, 20여 년 전이라고 하면요, MP3 플레이어가 또 최신 유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AI가 노래도 만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네, 지금 흐르고 있는 창가에 앉은 사랑, 이 곡도 제가 AI로 만든 곡이라는 것. 네, 이렇게 실력이 없어도 노래를 만들거든요, 요즘은. 너야, 작은 눈빛에. 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좋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좋은 추억을 만드는 일은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행복인 것 같아요. 그쵸? 네, 하늘호수 방송국 개국을 축하하며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참 행복합니다. 네, 우리 와우님께서 신청하신 곡 이선희 씨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한영애 씨의 바람까지 네, 두 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님 감사합니다. 고운 밤 보내시고요.

네, 20여 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좋은 음악은 추억이 되고요. 좋은 사람은 인생이 된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방송국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자 인연입니다. 네, 개국 22주년 특집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도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우로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 방송의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죠? 마무리 지으러 왔습니다. 제가 처음 한우로스에 왔을 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막내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아이들이 항상 바다비님 전화 오면 엄마 바다비 이모한테 전화 왔어 이러면서 항상 이모 따르던 그 아이들이 어느새 성인이 되어서 옆에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결혼도 한다고 하고 벌써 그런 나이가 됐어요. 22년이라는 세월이 되었다고 하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하고 합류를 했을 거예요. 아, 제 다음이 스타비님이 계시죠. 제가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죠? 저희 아이가 지금 28이구나.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12살? 맞나요? 12살. 12살 때 제가 한우로스 와서 지금 18살이니까 16년 정도 됐나봐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밤새면서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8시간 밤새면서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웃고 많이 행복했고 그러면서 예, 우리 바다비님 속을 좀 많이 썩여드렸죠. 그리고 우리 이디님한테도 저 많이 혼났거든요. 물론 지금도 우리 흑장미님 좀 힘들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우로스를 아껴주셔서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 사연과 축하 메시지 그리고 사연들 담아주셨는데요.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제가 들은 방송도 있고 못 들은 방송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없는 시간 쪽에서 아마 많이들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라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갈게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하누루스가 아직도 있네요. 이런 말. 참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하늘호수 방송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아직도 하늘호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혹시나 하고 들어왔는데 있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 그 또한 하늘호수만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대부분 방송국 보면은 자켓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은 자켓들이 오래오래 있어요. 한번 들어오면 헤어나질 못한다고 해야 되나? 마찬가지로 청취자분들 또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하늘호수에 빠지면 풍덩하고 빠지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 그게 하늘호수의 매력이 아닌가. 22년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청나는 우리 샤방샤방한 꼬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오늘 에어컨을 설치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드디어 에어컨 설치를 하셨군요. 축하합니다. 예, 개국방송 22주년 축하드려요. 화이팅. 오늘 종일 축하해 주시냐고 고생하셨어요. 우리 꼬미남님도 고맙습니다. 늘 한결같이 하늘호수를 청취해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하늘호수가 뿌리를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 중에 또 한 분이시기도 하죠. 고맙습니다. 예,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늘호수의 근본이죠.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하늘호수가 22년을 정말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테이시의 노래죠. 트러블, 로시의 덤비 두 곡 전해드릴게요. 우리 꼬미남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일찍 편하게 쉬시면서 식사하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한우루스의 22살 생일. 이 노래 가사가 떠오르네요.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순 없지만 비가 오면 함께 맞아줄게.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 물론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언제까지나 저에게 딱 한우루스는 이 노래 가사입니다. 앞으로의 한우루스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삶 속에서 저 노래 가사의 한우루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요. 제가 항상 신청란에 여러분들 보고 신청곡 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러분들 내일의 추억이 됩니다 라고요. 22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이 홈페이지에는 예전에 홈페이지에 그 여러분들이 올린 신청곡들이 쭉 모아져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예전에는 이랬었구나, 이런 이야기도 했구나, 이런 거를 보곤 했었어요. 가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가끔씩 보면서요. 이분은 이런 노래를 올리셨구나. 제가 모르는 분이지만 그렇게 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사연을 남기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와도 반겨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 다른 시간에만 예, 가시고 제 시간에는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다들 건강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덕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많이 나누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좋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 아연님처럼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그냥 친구랑 싸웠어요, 술 한잔 마셨어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런 이야기라도 올려주시면 아, 내가 이때 이 친구하고 이렇게 술을 마셨구나, 내가 예전에 이렇게 놀았구나,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노크 안 해도 돼요. 그냥 오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제가 한우루스에 있는 한, 그리고 22년 됐지만 30년, 40년, 50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우루스에는 여자 자키들이 많아서 또 자키분들이 그때는 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딸들한테 물려주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대를 이어서 할까요? 지하의 물론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필사만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소곰재님 반갑습니다. 개국 22년 축하드립니다. 한우루스 개국 배경, 역사, 그리고 현 상황까지 열심히 듣다 보니 문득 22년 전제 모습은 어땠을까 떠올려 봅니다. 더 젊고 풋풋했었고 그런 걸 떠나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납니다. 저나 한우루스 방송국이나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도 기쫑긋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제 생의 마감을 함께 하고 싶진 않답니다. 더 오래오래 억지로라도 한우로서와는 석달 됐지만 33주년까지 함께하는 걸로 제가 연식이 좀 있어서 하셨는데요. 33주년까지라 33년이면 가만 있어. 앞으로 10년? 그럼 저도 10년 더 해야겠네요. 소곰지님 만나려면 10년은 더 해야 될것 같네요.

라는 곡 담아주셨는데요. 전해드렸어요. 잘 들었고요. 앞으로 석 달 되셨다고 했지만 앞으로 자주자주 오신다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시간 될 때마다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늦은 시간이라 뭐 꼭 오세요. 이 소리는 못하겠지만요.

안녕하세요 다니님. 이틀을 만날 수 있는 나니님 안녕하세요. 매일 늦은 시간까지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자기 전에 인사 나눌 수 있는 나니님을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광입니다. 22주년 개국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가끔 와서 잔소리 좀 할게요. 그 자리에 딱 계세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냉큼 도망가야지.

근데 숨고 싶은데 숨을 자리가 없네. 어쩌지? 숨어도 다 보이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예, 숨어도 보일 만큼, 예, 제가 우리 와우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허리가 이자가 될 때까지 열심히 달리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더듬지? 큰일 났다. 딱 걸렸어. YB의 흰수염 고래, 그리고 멜로망스래 이 소리에 처음 느낀 그대로 또 버벅이고 있어. 우리 와우님 때문에 와. 예, 윤도현입니다. 흰수염 고래 2016년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제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체리님의 신청곡이죠. 015B의 이젠 안녕 전해드리고요. 어제 전해드리지 못했던 방탄소년단의 봄날, 우리 철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 방송 개국 22주년 축하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청취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22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네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는 한우로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껴주시는 만큼 쓴 소리도 귀담아 들으면서 열심히 한우로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쓴 소리도 좋고 좋은 소리는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쓴 소리라도 언제든지 해주세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한우로스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22년 동안 항상 옆에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우로스 자키 나니였습니다. 시동 내릴게요.

예, 어릴 때는 부엌 한 켠에 사탕이며 초콜릿 과자가 가득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자리를 영양제가 대신합니다. 각종 비타민과 보조제를 챙겨 먹는 건 내일의 나를 무사히 버티게 하겠다는 나 자신과의 가장 비장한 약속일 겁니다. 나를 위한 심리적 영양제 우수의 멋진 거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꽁치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호수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너무 더워서 선풍기 가동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찌고 있는데 오늘 감자는 작은 크기의 감자에서 금방 익을 것 같습니다. 감자가 어느 정도 익으면 계란도 토화해서 같이 삶아야 합니다. 호수님 어제도 엄청난 방송을 하시고 오늘도 아침 방송 하시는군요. 최근 바쁘시다고 하시는데 잠시라도 여유를 가지시고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꽁치님 어제도 뜻깊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하늘호수랑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수분 보충 잘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준비합니다.

예, 신청단의 오항호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침 일찍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요즘 낮 기온이 많이 올라서 덥더라고요. 오전에 운동하고 와야겠습니다. 방송 감사하고 잘 들어요, 교수님. 이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네, 오항호님 아침 일찍 제가 왔습니다. 이제 더위 시작일 텐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면서 여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열어 가시길 바라보고요. 청해주신 곡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세 곡 모두 다 함께합니다.

예, 필사마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수요일 아침을 우수님이 열어주시니 반가움이 더합니다.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필사마님이 이렇게 다녀가 주시니 저도 반가움이 두 배가 됩니다. 항상 좋은 음악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더운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오늘 하루도 잘 열어가시길 말해봅니다.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이승철의 소리쳐, 이해준의 사랑투 세 곡 함께합니다.

예, 신정단의 비주맘님 다녀가셨습니다. 아, 조선 힙합 마음의 숲, 동현숙수의 팝콘, 디셈버의 베리델께 세 곡 청해 주셨는데요. 동현숙수의 팝콘을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비주맘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면목고 쓴 비 소식도 있던데 푹푹 찌는 곳도 있지 싶습니다. 비주맘님 계시는 곳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라봅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함께합니다.